나 왜 야 알았어 주어 네 악사에도 안는 너 살려니 미냐 폭발 믿음이 싸니 악사에도 왜냐 믿고 살려니 왜 아니에요 왜 알았어 주어 얘네 다 쏘아님은 너 안는 나 왜냐 믿고 살려니 자 아브라바나 사이 앞으로 주어